0: 두 개 탔거든요.
1: 내가 바로 광고에 내드리고 얘또 pass. 넘버 4 학생이 사이 4 학생이 지탄의 대학 300,000 아마 저 보이신 1 minute 깨달 1 minute 보고서 넘버 4 학생이 Number 4 and number 6. Kuite saita manage beberiat aguni proindo no bagingetke. Agere simoin magutinya nok sigidogo leo. Atana muneto maginyur basta. Agere simoin mago kwahnyat ke bebertan wa simoin. Nabar chige agere alaga guege. E simoin agere magutuo simoin ragapsa. Gorochi en bugusi number 4 axis chitano wendia 300,000 300,000 star 4 for Tuanash 300,000. Pugusa number 3. Enot pugusa number. Pugusa number 4 and 6. Number 4 and number 6. Number 4 and 6. Number 4 and 6. Rungo. Number 4 6. Number 4 and number 6.